0: cold, 'neath the cross of 20 years.
1: 30만 원이 없으니 우선 학원에서 배우고 나서 출근 후에 월급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나를 한창 어이없다는 뜻 바라보더니 나의 처지가